0: 이봐야 가시원이 무북충 아스눅든당 레디오마방 티아쿠미닛 리어 동바든 느부르팀 올라 스눅튼거 이바 스눅농 퓨 트래디셔널 프랙티시스 인 인도네시안 소사이티 다스바 레버런 닥터 마 아츠웅 장어 앤 아멘라 마 드나든 신삭심바 아스누키 앙아데
1: Radio angar rajak tang isu demiyam salam abner yangi tane Indonesia parnok takam liba liru parnok ushi aser iba kin nindang asnuki tatsaga rasa angazak zimbrang di tamala nashiba amadu Indonesia limaya asetkong ai kalir asetkong shia ushi balala Asir panuk liba liru culture balala lir. Anong jimizang bubano Indonesia ushidang bahasa Indonesia da ajar.

0: 아인담바 오 마인담바나 이발리마 밀레데 농 마인담바 아지 아인당상 다가자 알리마이 아루와 마이방서 수상만라 아기야 물로두비 지슬리마 공농 알리 아인담바 당 카리보 안옥티비 다가자 디디오두누나 빌라갈란 마인담바이 안늘리노랄 르니글랄까 단 리나 아상당 사가 안늘리주와 트록 총바이 마멜롱 마인담바이 트록 총바 당 든나다시 독섭디다 아용롱 이당시 안늘로마봉나 다시 독섭 사가 안늘다시 뚜루바 다 아감 아기우다스 마인담바이 정사리마 밀리는농 디디어 기당이 가지 아로 이당시 바든 통사마봉 든나 사시아 아로 깜비가 마인담바 아우당 바든 마봉 사시아 아니어 아로와 손동리동 기 아서 겐덤 강아당 락사스 아지기 지스 덤멜렘기야 마봉자기 본도카 아스공 아마 아도닥스 마인당바 지슬리마 공이 아루당 아인당바 기당 장장롱 악스아 몽알리아스 이당지사 디디자기 장장롱 오 마인당바나 아강답닥 지지사 아강당바 아감즈 디디아수시 양와독스 이바당 아강당바 다자 마인당바이 점붓 다담즈 분할요 장장롱이 쩍 진디 분할요 다 아강드 아지역이 구당 장장롱 주스마공이 아두디어 아스공 알리어 쩍 진디 아로르다 알람리농이 준비야 아로 아스공 드남야 리복농이 쩌람 아몽바리마 우슬라 우라농을 마방 농아 바노키 쩌람 바달라 와로카 리아스 담보 이바 저람 알리바 드삼농 이소염스 오븐당 딱 아감 아농지 이바 드삼 아스노기 강아당 사시아 글람스팀 아서 저람 시바 밈저남 뜨금듯 빈나라 아루스 스아가담 아서 당알리담 아노 따루스 라노부두노 아수스 보르담 아작 아수시 이수 그리스다 저름저마다 저름자기 미음자 감자따바자기 바다감탄라 바야스노감독노 이바 아기 저름알리바 두 밀린나 단나보 이수 갈람바 림마 디온스바 금마구다 안가덕리
1: Asnuk Dendang, Radio Mabang, Chukwa Kuminet, Mitzer Bunga Dungbaden, Lukti Unak Snung Nong. The child is a mirror of his parents, Dasaba, Unak Nong Achimdagar, Shilamakiba Asnuki Tangangade.
2: Tanurji Zirabor Danedangzi. Tanabudunong Zirabor to me, Jirnodem Yimya Yimbung, Dim Masaba in Tang Ipen Chimbir. Ao, Adangji Lanor to me, Bi jakla liru nung Tain tumi pilamba ama Takam yimya maliba aika dang lir Uda kan pilambu ibaya Asinkin tzitipu azi nungi arua Arua si da asangdang zilir Saka ibaya anu tungdi bangsa Tziraburi bi jirnur anititba yimya nung Diraya alizi siti da pilamar Mim jirka takam nung Shisa zi Damin taktakji ki lir Kibung nong zirabur atianuwi, kichi sayur, ibanongji amandakar, nisungka yimya yimpung ajakji ainar. Asir yamaji tanne, asin kibung aika nong zirapuri, danur sayuwa aniditba yimya aika pilamdang zi mapang tungugu. Zirabur tumi danur sayuba aniditba yimya kar tungmalangaki, yang ilam sadipur, asir yamala misukba anu aika dang aliza gok. Kudang danurka takam nung yazi chunga kumdir. Danurjaki ba makita aliba alima achakji meditner. Adangji danur.

바르니바 아서다자바 농 아니라카탐 리 아서이탐 아작지 크리스탄 포탐 다 아자자고 아스노키 라이랑이 고당 미바오리 록타보터스 토코 토콩 데르지 레브랑당라 이바마이 시앙오츠 포시츠 아서 사마 알리바 컴석츠 이소 아루 다 시앙오 아스노 니송 시아 더메난 짐 아마

아마 아줌마로 미스라 렌동농 지가 독츠 아센 아줌마로 시사 지지 미사요 데츠 디라바 넘버 봉오바 제브랑라 데미엠 카다 지라 아센옥타 데미엠지 마카라 그리스다 신츠왕 시지 아센옥타 농이 마독츠 아세 이바 데미엠지 사마독츠 디라바 트록바지 고당 레브랑데 마방 시다 암 시지라 크리스타다 아깝바 다감까지 마방시다 맘시라 보메르메르 아슨 정당 메츠다가 독츠 아세 이바 염야지 다옥사 아스츠 테네보바지 고당르 방던데 염야연코 메데츠라 크리스탄 아이가디 염야연코 메메데티 바 스네츠 아스바 자클라 사요당 보메르메르 메츠다가 독거 아세 크리스탄 다종카 다 메사요데더 일라바 넘버 티 바지 고당 레브랑데 아노쿠시아 사르자담바 다감카 아스즐라 아스노 바지 다니엘 아마 아스노 다감지 사르자담바 다감카 아스즐라 그치용 크리스탄포 카지 사르자담바 메텐니 크리스탄 증지어 메세데 토쿠바 넘버 자기 아르랑라 메테플라 우상다종 아베네카 아스즐라 아스노 그리스안 다종까지 다종노 메데플라 다종노 우상 아베네카 아스즐라 사가 마실렌 메데플라 아세 아이플레나 우상 아베네카 마스즐라 디라바 넘버 드르바지 고당 에브랑디어 우지시르카 아스즐라 그치 이약디어 그치 점비디어 우지시르 다감카 그리스안 카지 알리즐라 디라바 넘버 드레 카노지 에브랑라 tamalong tamarak takam aliba ka asitla asano tamalong jang ba ji isunam pentanga akatse tamalong tamarak asitla tilaba number 3 ne ba ji kudang reprandier tamang khadapa dagam asitla asano ki kachi chimbier kachi inyaka tangar thame asano tang tamang khadapa christian dagam khata da iba ji asani kuli masedang parnoki anga thadak tsa zila. Tatam sa, dilaba nambar dreya samji kodang reprandir. Asanok chi inyakar dagam ka asi zila. Isui sayuba usangda jongji asan ni kuli sa inyakar krisan dagam ka asi zila. Manani, asanoki krisan da jongka ayin ziba lamangji reprandangwa la lai azang zila, lai mazangi Kristan takam kaji tajak lani mutats ako anungji Kristan takam kaji manani lai azang ba achanga Kristan takam ka da ba khuliji changjadak tsa anungji yangi kodang number karang ya rodier kodang anuku sha mabang terabusa agitator lai zang dear iba nungjaki dangatapa asandangi arutsa Ase iba tanga taba waji aseni medetaro tsu. Yangi lai azung ba nongji dilaba number ane waji kodang reprandier. Tiyar ma ba tabo dursi tenet. Tokong triyana nongji kodang reprandier. Biriya nungri lai shibaji anuku shia zunga. Shida kasi masi zunga pushi da shiang ozi. Asenu kya biriya nungar amaji lai shiba nongji ga takamba kachi. Kaya tanala kachi, kaya chinchanga kachi, da anuku shia pushira, yano jagi asanuki listen, tajung tiba je angazak tse. Lai pushiba, dilawa number asanba je kodang reprandir. Lai shibaya, alima utsi tang nungi balaka lir, kodang angatata zunga pushirang dir, asanuki idakchi, ibai lai shiba, yabo alima utsi masani, daba je asanuki tali changjatsi. Lai shiba pushiba nongji ano dilawa number paziba ji kodang asanir brandir. Kodang asan kat nong aliba lai shiba ya anga tata zunga pushidir. Yangji zungar mi ibai mulungba daba ji asanoki jangja madatsi. Dana baba nong isui ya akina ni da asiba ji asanoki jangja akitatsi. Dasan baba nong danala tamashi tatamba. Asanokta kode tanda anir ibaji asanoki shatatsi anungji lai azangba janga

0: 정말 속이 바득듬듬아 슬림아 바야슬든 살스듬아 선택하담 시방디
1: 살스듬디니 틈임 바다옥 성기볼 나 틈임 다우지도로스 시오바나 틈임아성을 오늘기 나 청당 살스듬을 틈바마 기고바 나의 선동아 작다고 만오나 나니농 나 틈임아성을 안우마는니 양이 알리바 딜라다노르 낭마스 알리마농 알리바 딜라다노르 마짝 남기고가나 당하다바고 와가장 아셀넬망농 인터체 사파농 남기고가나 당하다바가장 이듬 코르듬 는당만 하는 그 살사다 메라 초대 내고 담을 옮을 야마지 당상
2: 아멘.